TV에 업혀주면 약을 찾아서 어디에다가 했나요? 예, 했나봐. 데이비 오한 시키고 들어오세요. 데이비 렘을 아파서 어디 아프시게 나요? 그래, 대신나요. 렘 그게 어디야 희망이 찰까요? 오늘 시작하자. 데이비 렘을 아파서 어디 아프시게 나요?